나시망치 꼬마락니 기장고크나 소하 더 나시망나 수틴드로 마락니 수틴드로 마락 아로니 돌니 기장고 가마탕이야 기장아라 월싱조크리나 바오나 아로 아만 쿠안 쿠악막

미적랑 마이카이 살란티 장기 당하니요 넥넥가니랑코 마닝아 아디타 니아티니나 하잘가니사 센서스 리포트 같다데 안청 인디아 송오 삭 하잘사 미아사나 미적랑 삭 르차스쿠 콜라치기 탐산동아 잉글리시 야콘 섹스 레시오 네멍아 마이나 마아니 오코 동마뜬건 미적 비사네 마시오오데 아치나스 스캉한 오코 아보르신 카에갈라 인디아니 방아 독랑오 미아사 비사코 아치앗나 남낙파타 엔디반칭네 아츠카 송오 미츠칸 아치가니 녹카파 안성 녹고 미츠코 아치앗나 남낙스카 포라이나 시나 좋나 만가파 바 리트리시 레이트코 니아테 니오데 미츠크랑 소톡봉아 퍼센 사노아 미아사랑 소체 퍼센트 옹아 미측니 캄카아니코데 감찻 늑자스랑 마이나 우아르 웃밭디 바자로 밭디 캄카겐침 옹오바 우나 파이소나데 남멘 미아사나 밭디 코미 밭다 방기자 미측랑산 안승 늑깽아 다오 사손 카아니오 바 잔치들라니코 닥들라니오 박라아 우나그리바 트래피킹 바 미측코 남기 자나 스럭스럭 르메 팔라니 랩 바 드라이 틀레카니 안다카 파랑 옹앵아 르차 치스코 소츠니 봉아 벌시오 인터내셔널 이어 오브 웨멘 코 마니 칭아하 인디아 소르카리바 우아 소마요 아 송니 남로로 슬로로아니나 미츠크랑니 바크라이 캄카나 낭아니 감찻다니 코 마시에 미츠크랑니 프로그램랑나 아디타 당카 파이사랑코 참나 아바칭아하 미츠코 순제타니랑코 남미 니록나 참팽나 와라착나 아로 순제카파랑코 크라그파사스티랑코 나그타 아송니 그탈 냠 리티랑코 라가타하 안측느낑아 강알 솔그리 미츠크랑코 닥착나그타 인디아니 솔카리 셀프 헬프 그룹랑코 쿨리나 촐랑코 운나하 아로 안승 느낑아 방아 남근이 랑코 라바하 아로 방아 거멘니 디파트멘 랑 야랑 나 닥착킹아 제카이 웨멘 앤 차일 데벨롭먼트 루럴 데벨롭먼트 핸드룸스 앤 핸디크라프트 세리컬처 아그리컬처 피셔리 베터너리 아로 방아 거펀 디파트멘 랑 야랑 나 닥착킹아 니 안승 느까 르차치 이스코 소체쳇 벨시오 에듀케이션 섹터 오바 안승니 소르카리 Total Literacy Campaign by TLC Scheme ko rabaha aro lekha pora skir ani gadang ko thangdo ataha ya scheme adult literacy badal gaman rangna lekha pora skio nan baksa plak bisarangan skuno napna nanga ane uyataha aro balsi gamak bisarang machotte poraina nanga chumatan Balsi tongsa khatkija, dropout tunggija. Aro ndake bisa skulu porai geparangna, sabi si rangko champingna, sambol rangko onna aro biji shua. Noktang chongkapako rakna ane sorkari wiat cholaha. Aro mechik rangna bangbatta balko onna abachingaha. Ukon English chi de women's empowerment ne agana. Songsaro nangrami tomtomi jangi tangani ya rangko chusokatna antsini sorkari abachingaha. Andake Hajalgani Sa Hajalgani Gani Balsio SSA Sarva Siksha Abhyan Education for All Plak Nan Lekha Poras Kiraani Ya program Koba Abachingaha Ya program Balsido Kongapa Bisa Balsi Chibriona Kankang Compulsorily School Chiri Nanangen Ane Sorkari Niam Kodakaha Chungmotan Yakon Elementary Education Yagana Lower primary aro upper primary kode sakanti bisa an school chiri e poraina nangen yan class 1 oni class 8 tona onga schedule caste pa schedule trap me chikrangna ba ansani sorkari lekha poras kira ani gadangrang ko thangdoatna je rangan nangthu pa songrango dunga school chiri na manphaja agri chelan dakaparangna KGBV ba Kasturba Gandhi Balika Vidyalaya Scheme ko ba abachingataha aro ansang nakna mana jengjal aro silsila KGBV Institute rang na main function kainga panga mechikrangan uno nappe namgani rang ko

아니 동나 만나겠다. 시트립스 프로젝트 자쿠디 아니코 아바칭아테 오낭하. 야 카미 비등오 고메 비오바 좀못단 멍봉아 박랑 동아 제카이 세네터리 펫 밴딩 메신 랑코 도나 미측 비샤랑나 롱탈 그빠 아로 니암 그따 자칼나 만그빠 파이카나랑 안생발조가니 아로 자니랑아니랑나 만데랑니 위아타니 동겐. 야 프로그램코 자쿠 디아니 스쿨 인프라스트럭처 바 녹잠랑코 르나 망망산 와이자 만데랑니 아로 몽송바테 미아사 비샤랑니 기식 잔치아니랑코 메측랑나 아로 와망니 만데라아니 기식 라그파 왓나가타 아바치가니 옹아 네 상마 아가나 에듀케이션 미니스터 락맨 림보이 MLA 산버슬라이 아로 솔카리니 달그파 피샤랑바 와노 바크랑파하 스코동 미니스터 코너케 상마 메칼라야 솔카리니 나톡 질라니코 아바칭앗나 촐랑코 라갓나 산딩아 아로 우와노 아독니 삭하잘사나 바띠 나톡 질그바랑 바크라나 만기녹 네 바라가타하 야 찬치 쇼잉그파 프로젝코 내셔널 피셔리스 데벨롭먼트 보드 NABARD 아로 우다이 이쿠아 박사 낭르메 피셔리스 아로 이쿠아컬처 infrastructure development phani nu o jakkhora ai khangen ya jakku ko deani muksongani ara na thok jilani cholrang kho nambadatna aro na thok bariatna anti bazar rangona sokatna na thok jilgbarang technical takchakani rangkho aro changasapani rangkho nagta sanongai gi jam ya cholrang chi wamang jangi thangani ko thangdatna aro mekhalaya gamko na thok jilani khamko nukse ga na muksonge Muksunga ane sangma uyataha. Dalni koborang yarang san sakandikon metela.